0: 야미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코 나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뭇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코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야띵아
2: Yan agashwani tira sumai da prung ni sne kholat chiung aha aganat kemen gata ye sumai ona simang bollywood melody program o dung thang thang hindi film ni gitrang ko prung ni chat pa ji ona kna sus kana mat gen skang ba o mok bir film ni git kok nang ching na mat gen 1kk ni rang pa git ong nga tu salamat

0: 안다키 사운 팬크레아틱 디스크 다 늑나바둥와 안치고 디스 가운 시람 레비 벨리 빌린 바리긴 아로 알칼라인 프로스페테스 바 바리긴 엑스트라오 바사코바 산 골드스톤 코 니카야 콜레스트로그래피 아로 알트라소노그래피 다코 스톤 동아코 위밧긴 골드스톤 만데오 폼 가하운 우코 삼치 사노바 루티나가 아로 스톤 존초노 아로 방 자우산 만나야 방바다 창원 만데나 아그레이스 아드가니코 아로 농토기자니코 오나니금은 오퍼레이션 가이 골드스톤 코 갈론 넘바다
1: 안층 골드스톤이금은 아가나니코 크나가하 Yarang baksa dalni pringnam tura program ni sumoy ba yanon bot naha, knal pringo apsan sumoyo, grung tay kujana kengkeng, knatam soeng ba sakantinan. Salam.

본카민의 시망 라필 마락니 기트랑 코크나 수하 다우 득득 산이 자만오 델리위니 와탓 그바 등탕탕 비빗 바리티 프로그램 코크나 수나만겐 우니 자만오 졸졸 그니 바지 웅아헌 살니 잉글리시 코보 그니 바지 미닛 봉아오 힌디 코보 살니 그니 바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바리티 프로그램 그탐 바지 힌디 코보 아로 그탐 바지 미닛 봉아오 잉글리시 코보 코크나 수나만겐 야나카스파니 투랑

크레나손 모모니 게마가 보보 크레나손 마락니 그바기 정고는 시망 크나소하 더링근 상마 아르 우니르 핑니 그바기 정고 까마팅아 기정아라 차덕 수행하나 아로 도기가 도기다 때 갑당족